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돼.